떠져 밝히죠 버튼은 띠미 아티나 주는 따라 서브이 싹 치죠 아우 엉갈로마 바디나 데레 홀라팀로 바디다 수너 가수 꽃에 훈너라 어둡고 불안 너 수너 띠미 깨볼 바와 날라 부서나 성게 버치 플랜스 번아올라 깨겸나 먼저 퓨처마 띠미 리싸움 어 퍽아올라 액젠 하미 뒤 악마 성게 버치 플랜스 번아올라 깨겸나 먼저 퓨처마 띠미 리싸움 어 퍽아올라 액젠 하미 뒤 악마

보여 아직 팀의 사투리 마피 막투 하투리 서리 번투 락투리 뭔가 티나 타나 라이 소스노 버리 아군눈이 너를 떠나 틀로 라이 기 퍼키 아웃투 아쿠딘 뭐랄까 먼 튀어라 진너 기대 허라요.